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.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. 네가 내 대 절대로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.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알기 또한 너 일부 너에게.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버릴게.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보면 너는 돼.